0: 저거 이봐 미트레아스도 이듬 앙듬도 오드레스즈 아슬리마 농아지 말리지도나 독관는당 오드레스즈 다시르반기 고당 앙동디 저거 이봐도 든가 약츠즈 다시르반옥다긴 바지 스늠닥제리
1: 나이 우당 라디오 앙아듬당 니낭 컨택트 넘버 아가즈드츠 마가즈드츠 우당 네당 누니 오드레스는 누가나 아서당 네드는 고마암시 이바지 우당 나이신는 누가
0: 가드는 와야몽라 아셀 도리스 에리아농 목총농아니 아셀 가 딜리본 넘버지나 9862-749-9244
1: 다디 아노군 아시자스 폰 넘버지 9862-749-9244 가난 Sipidi, Messira, sit up in the order, Sinerbong, Iba number noji, contact us in Wachungs. Sarodang tadam nung tanser, Nayodang radio on Ardumdang, Yabu Shiner, Dasiba Lira, Udang Lamsadab nung Kangablaz.
0: Mabangarts of Adam Abler, Asani Ujangadagidang Lamsadabner, Uta Shirnogisa, Anganer, Manganer, the Madamaboya Mahawaya, Anganer, the Madamani Ujanga Shidi, Asanok the Tirdamia. 다가마바 다가룰름츠 다자 오디데츠드보이 다가룰름츠 마바르니아 마트타유바지 다카라고 비당 무시 마케 비예야케 아저비 프리아스워 기봉농아 이바지 프리아 아키랑 아노 당알농닥바 보르넘 아가체 아농지 레이시바농시알리바도 와서 녹데츠르 미아달로닥자 비 기봉름름마유츠르 와서 녹아스즈 아제니 가당마피셰 아셀 아선 땅아마사 시아마데테 디그놀로지 라인농 말야가사 오다 앙마스드 땅아시라 아침마미시랑 아시라 이빠노제 아침다카선 그 시웅아 시웅아 오사고 이바도 기봉아드마 아누 기봉아기라 따능파 아선 록디아드마 아선니야 야보마다달리아 니야보 약 쓰디니 다스스바도 아선 이바지 강아당 동디방아사기 오다 아선 녹동디방아 뜻즈르다노르미 달리당 이빠 농이 덤롱 아가짱 아슬 오다 올랑라 마바냐 강아당 덤롱 농아즈 쫑 아슬 따정을야 마정을야 이빠야포 아스누키 에약뜻바 마바고 아슬 아스누가자키 오당 덤롱 아가자 오당 비 기본농이 시라슨 록틸리바 농 알리바 아충아 농이 아슬 녹티아를 가가스디 다 니 아슬 녹던 럼사드 브라디제
1: Kanang pelara neden sensak semagi bacaan, untuk kang tangga zakpa sir, tu muazat tu lungo ko. Kanang pelar.
0: Zaman muazang macam.

0: 다작르스 니송아 저게 아탁르와 빌마 아시방아 안음봉아 다리바 부도가 농아리랑 뜻을놈 안나 미닥자 바 뜻은 뜸슬라마브나 아마도 바 뜸슬라 안냐 헐 뜨방농 두부말이다 헐 지야지 당분하러 농작을 벌도 다게 지은을 저정도면 마분하 두부마든 아 저작업 르발리에다 헐 안자 미지 닥자 헐 안시야 미지 닥자 지은을 말락 마분하 수월리에다 그자 말리에 다리 지웅오자 바게 떠나성 안일라를 라빌라를 아가 막았 다 모부른 날도 였다는 란룰름 르방당마 다 아하바게 이듬지 마지야 단 어버농 아용농아리와 앙우 샘당항 제작제 단일라 니낙 아마 롱르아마 얼봉로 아마 야미지 딱제랑도 대체는 그지바 대방 이미지 소리를 하리 니홍 안일라 아르 소리 다할 두부르 무르무르바 마오야 제발수 잘라 다중후지당 후지당 다 전당 미비샤리오 두부르 자기 다바게 듣지는 이름지 미지닥자자 샤가 단나성부 아제 안옥 두부르 진능남에 진미래하자곡 망하짐을향도 다가 알루아 미지닥자향도 듣지는 아이 당후불란누 저놈이 알로 양로 니홍암에 사가 암마을 도록 만녹자 하자 담마 저놈 자기 아 능보 에 능녹야 암마을 도록 만녹자 하야니 능녹자 능녹 아하드 아하드 봉하오 아하지 고장 고장 고장 다 아하드 봉하오 바 지능할 마다 다바 지능할 일 알로 자기 다헐 뜻지는 이거 라마 안을 알림이 딱지 다 알루자 이마지야지 정한양 안우게 풀리 뜻은 달로도
1: 아이도 아이도
0: 미능한 녹지농 끈농 뜻은도 푹 달로도 진능한 녹지농 지물로농 푹 달로 단농지 진을 뜻은답은 이마지 항시항라 알미시 알시마가 이거 아마지 록시 록라 다 할려 정한다 미지 딱자리 야 정한냐오 다 미지 딱자마도 다농
1: 당하는 목마야
0: 아 당하는 목마 다부르 망지 딱자바 에 다나성 란누르 미야방 아임라 아홀 에 정적 롱적을 아홀 에부 마문나바 알려 아이가 나 다 다부르 망하게 아시방아 아딱루아루아디 다 아주 불러누 다닥루스 이마자도 아뜻지 도목농 단루브나리당 아누 브르 마시 말라파르 시우르 마시 무고하르 할루 콜라리르다 도목농 알리르지 이바지 미스가 호리르다 이바지 아시방을 하다나성 아짝 곧 리지리 부어리 화정리다 아집하게 란물 아흔홀듬 아종아 장아마듬 호든리야 인드리리
1: 땅아마듬 호노게
0: 네도
1: 강아닥로알리야 오글란루지
0: 아닥로알리
1: 다 아가지마야 다제 단일마왕다종아 저거한 오노 무문으로 자원드랑에 한도 아성랑 자원노게
2: 저도 도트 대중화야 아트라지 한노 동지방가 야 동지방 라빌음바가 도마는 누불란을 되지 못는지 리발리오바 임스농 보다 롱만나 저그라스바 아스르 자기 봉화와스바 서방한 노답이야 승로 봉화와스바 이제 맞으면야 이제 말하자 문은 몽화 몽을 아스르 기부상을 알리롱슨 아기알로 아삭 독슬 우랑 먼는 기아일 다강아 日的不是我金边二路把我吃个好恶心啊。

0: 다 군항 보시듯바 우츠 이락도 먹는 게 매일 서 드나성 성자 알라트라스 비하 아실 롱바나 츠카즈 아누 아제 드만나 츠카즈 송동농아 츠카다스 다부 드망 츠카트라스 아스바야 타보야레 워농 인장아 까트바 보마 포트바지보 맨능게즈마제 알리마 올리마나레르베 세가 똥디방아제 송동농아 츠카스파오 농을 농 츠카트파오 아누 비하하 사마다게 호타스바 알렛타다 이벨레자 맨능바제 담바종바제 이바자 다농 맨은 게이라 바지 기가 갈마고야 하시바 츠카다스디 시바 호다스디 벌로 맨은 게이어 벌 개망 개당할리 아작 저거 암몽당 이야기 개념을 개가 쓰다고 한게 승울류하게 다농 이락도 유아 한유고 알리즈 고당 아자 린동하딜 벌김이 아벤수시 지용구용즈 우셋즈슛 아작도 독질 벌기능을 암몽당 이야기 쓰지마도 아이즈 양두 이야기 안고 드록느 기능을 듬미 지용즈 벌리야멀 딱질레 단독으로 번질와 계장와 이즈 마지도 안음봉을 향도 멀 딱질레 아지분을 더 호러 지용리 아벤수 시자 이바자겔리다 안으로 쪽느 아한게 농젤리자디
1: 아다 내야
0: 아이도 다헤 똑군야 몽당도야 다농
1: 맨은 몽지
0: 맨은 몽지 똑군야 몽을 임라작 임라작 하고야 벌지보 아몽당야 한게 농리를 아지 임라작도 저가 만지 저래 모즈 성분야 모즈 그자 매약자 그다 기당기당 봐 가렵지 별로 다시 그당 맞는 몽 맞는 게일 용 이마에 적하다 쓰고 다시 안농농도 적야들리 헨리 적야들리다 다시 다부 마부다 망도 헨리 분들리 헨리 분들리다 분들나 이 지옹아 맞는 몽 야몽다고야 이마작 다 맞는 몽 야몽을 다 농 드럭 너도 이야기 몽을 김미 드는 드이는 바지 저거벌 아루주이 마루즈 맨은 예덕이 다루즈 농자로기 브레이 누나작 이덕지 기능을 들면 지용자 가지고 이제 분든지 다루즈 농지 맨은 예덕아 안고 드는 디지 가지 독군의 부부에 벌는 임든 이기 세상도 기능을 기망 개인 기동에 빨넘기가 쓰다고 일학장 듣고 내장 알아 맨놈은 모든 걸은 알아게 일학제 후자 제용하다 일학제 리자리 다라지 빨롱은 그지그지 기우진 아작지 시일바다 무아독자지 진나 롱은 그자 막이자 땅을 시어라 막이자 맨놈은 그지 다 그동 시어야지 시어라게지 빨아 맨놈자하게 이바지 마게 다 담부르 시방하자 아 단나선 마시방을 어 비헨즈라 바게 노도 호다가 스하 아다 아라 츠카츠로 스하 두야 다 농지 안봉들 라데
1: 어 마저 뭐 왔어
2: 아니야 비아탄이야 그다 강아 우츠 드라드 동지바이 왕아즈모 우다 강하블라 노 도르면 노 아세 안 안마할란 우다 마방 가는 거 검무사 지접스다 빌림나 왕왕

0: 거기 부당 불리한 마가 고야 오늑도 아는 아당아 리얼고야
1: 아야,
0: 다지
1: 맞아.
0: 우당 오늑 나 우당이 빠 말라 고마 기능 볼 고마 아속자 설 고마 아스 농아 종자 다스 바가 너들 나 럼사드 디다 샤로제야 니야
1: 아저씨 나가도 하지. 니 아저씨 총 중하나? 너네
0: 응
1: 당라스 아시디 너네 뒤에 다 강아 중앙아 량만나. 다디시다 너 기능보 예. 이 아줌마 지나? 아니 마시 자자게 쓰는기. 금리 종아 나 지니 송다 좀 금리 다 종아 너네는 좀. 다음 이봐 금리 종아 아족 바 자기 당보. 아선 혹시 다고 망고자 와지.
0: 네,
1: 아직
0: 아니요.
1: 금리 종아 아름답 바 자기 종을고. 사가사나. 나이 증름당 너 임담하기 살라서 좀 증강당당 다가리 너 보바이 매매디디 너 보바이 마지막 배울 이지마 쓰네당지 그 기능부 증름 나이 마바이냐강 바드물롱 미입 딱창 나네 증름당 너 임담한가다기 나이 딱당 두롱 디바이 이글은 살라서 좀 지지 강당 다가리 나오지
0: 네, 여다.
1: 아슬바 이 침라리당 지나는 좀 개자마 시즐라 라라서 느낌 마용즐라지 이지마든지나 너 기능부든지
0: 네, 네.
1: 이 지물부나 그 참음들이라고야 센스야 로사가면나 반우 개생이 다좀 와시는가 미당아도 써야지 사가 이야기 무슨 바 승을 걸는두나 반우 이 지물 이마지 알리바마방도 그 참미실을 고당 이야 무슨 승을 걸 아직 있을 걸 나서는 기나 오다 종아기 준비야 받는도 무스가 아서는 기바 사유생이 쓸라지 아서나 느 착라임야 동 디방 지능장 느 착라임야 네 마바 다종자기나 나이바당 사유승이즈라지 사유즈라 나 종을 다바이시드 지사 네 작라이면 네 마바 자스즈라지 나이 증엄나 아세르스데 미르 미세방라 바당 다종시부와 실사가 나이면 다마종 바이밈 지사 네 작라이면 지시다 미르방라 바 마멜린시자지 아노지 바 마멜린시자스시 네 작라이면 마바 다종지 강하당 동대방하고 아노 네가 시디골 아스노 기능보르나 아지 아지므라 마스 용하나 마스 아이가 르고야 기능보르지 아스누기 바지 아지 마스 니송다 중얼 다스 아승급복 아침방 아스누기 마유슬라 바금니다 중얼 다스 아스누기 미승무시 마스슬라지 기능보르지 야마지 구당 아스누기 스즈나 바 아승급복 니에 바에 니스네 자스 용하 바에 그자미시드즈 아스루랑 우즈연용다 중지나 다스 나이 네그 복지 바 고당 유줄 팀덤 기본은 팀덤 마이 가독 자지 두부르지 아스누기 야마지 고당 아 달리 아즈과 아스누기 유들나 달리아름 방아 유들 시사마가 야금라고 디 아스 기봉지나 아스 기봉자기 땅을 뭐 고당 아마면업 자지 아스르 임든 농아 아스 아비스 농아 비즈니스 농아 미살리바 리린 아 작농나 시사다 종아기 진비즈 인약즈도 바누기 미빌름드 쓰고 나서는 게 바누 달리 아슨급 같은 방아 유들나 아슬 아슨 기봉농나 두꾸락지 늘 기봉농화상 우즈 기봉농화상 두꾸락지 두부 딜러고디 아누지 아슨기 기능즈 아슬 지어누름 자기나 기능보르지 뜻당이들 다 종과 가서는 왔었을라야 밤은 너무 실마스 사가 아슨기 야, 그거 기본은 똑고락 지거 기능 보아가 단 나이 사유질한 늘지랑 아침에는 아 자기 기능 자세 제일 자기 기능 보지 아서 녹대 당이 저다 중과 가서 쓰라 되는 점.
0: 好，这这시다가오다해맞이하고明年的这让行，
1: 아우 다 자스니 마바 그 만약 좀
0: 好的，
1: 랑子来记得么姐姐。
2: 再帮冷馒头也来看送当的。
1: 아니오야송당니
2: 哎，我是给我不，안노俺们那女儿给帮我买件么事？给我弄件都不么事？得劲儿呀，当一点是那劲儿都没点呀。啥个得劲儿这个一点神气，给当车给不能买入。给弄不弄就买么事儿？我养着，他弄得劲儿，但是那劲儿都没这个。
1: 没啥
2: 啊，
1: 有
2: 是
1: 家
2: 不？
1: 姐。
2: 哦，神气没啥用，贵呀！我给就我买啥就没啥用，是不咱拉新的，这啥道理？啊，是不？给当车去提么的么呀？大牌给帮提么的么子？我当。给侬自己不能入把身，给侬不当没事，有结论的嘛？要么就没事，他是把侬这一辈儿给忘记，顶他们家多呀，我呀，但侬也怎么来讲？我到过去恐怕还是侬个一个人拿种子去。
1: 阿奇侬呀，基本盖儿侬不拿，double service 还是咋个？基本盖儿侬不，给侬知道啊，一旦是那几只，啥个呢？来一旦是你本人若给，但那个里面。 给能不当都是啥药啊，你的是买。

만능이 봉화 고민이 침라동 받은 클레미 고이 만능이 욕바 아스나우성 아서 선동 발라다 좀 앙아시즈 이바야 아카시바니 노곡중.

지디 디벨롭스 지디디 꾸이 나가 아스노 알리마가 당을 넘심부터 오닥질 단 아스노 말리바드 마진비즈바 단 아티클 371 농타신 낙타바 이 딱지 빌리지 카운슬 알리바기 안나지 글미 진비라 단 아티클 371지 나가 농아 자카드마 빌리지 카운슬 액지 아스니 임틀라드 농 우즈응암시즈바 누녹남 파우라가 저거 안나지 글미 암시즈사 아스바제기 단나야 진비라 리자다 니아우스는 난 강아블라 녹다가 정미